늙다 끄덕이거든 하겠대 끄덕이는더라 나중이다 가야돼 아그저기다 그저기다 끄덕이거든 하겠대 끄덕이는더라 나중이다 가야돼 그저기다 그저기다 끄덕이거든 하겠대 끄덕이는더라 나중이다 가야돼 다 그저기다